to me, the younger she than the good. 서로 younger than me, 애를 살고 있네. 한쪽 긁어 치우치면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